헬로 헬로 KSB everyone. I will protect you. 뭐라 그래야 되니? 하고 또 뭐라 그랬더니 뭐 그래 뭐 bad luck and give you 어떻게 굿 럭